0: 어르신! 여기서 밤 가시면 안 됩니다.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.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.
1: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.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 이제 그 군사금지 구역으로 제거라 오시면 안 됩니다.
2: 야, 야. 가자, 우리.
1: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. 우리 많이 배워가자.
3: 네, 아빠이. 어. 아빠이, 아빠이, 여기 사람이 숨어.

0: 어르신,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?
1: 아니, 여기 물이 좋아. 소가 잘못 써.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.
0: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. 강의금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.
1: 알았어, 알았어. 안에 요품만 챙겼어. 바로 가겠어, 야.
0: 빨리 가십시오. 야.

0: 왜 이제야 온 거요? 아, 가이도를 주고 냈다고. 그거 좀 잘 때가 다리 가서.
1: 이 사람 빨리 수술해 줄게.
0: 아니, 술에 있습니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? 아, 너무 위험하오.
1: 자, 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. 나한테 생각 다 했네.
0: 야, 알았어.
1: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.
2: 여보!

0: 둘이 들 수 있겠어?
1: 자, 이제 빨리 돌아가야 돼. 우리가 여기 오래 있으면 무슨 사건이?
2: 나 문제 다 떠난 뒤에 이 소나 못 지낼 일이 없어.

0: 야, 오수가 빨리 와봐. 이 사람 네가 찾는 그 동무 맞아?
1: 맞습니다. 이 장면 맞습니다. 네.
2: 몹시 허약하구나. 12시면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.

0: 시계인지 모르겠구나.
1: 아발, 어떡하면 좋습니까?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 아발,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.
2: 내 친구와 약초 그리고 달게다 인삼을 가져왔다. 여보,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.
1: 네, 삼계탕 끓여올게요.
2: 상처 깨끗이하고 약초를 빨라보자.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. 탕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.
1: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.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.
3: 晚上我做了一个噩梦，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，鲜血流了一地，我一下从梦中惊醒，再也无法入眠。人们常说梦是反的，我真希望如此。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，期待着你平安归来，还像以前一样。
4: 是那个健健康康、高高兴兴、阳光灿烂的青年军人。文干事，高主任，在干啥子呢？高主任，您坐。文干事，我来啊，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。什么任务？ 你也晓得，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，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，所以啊，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。再加上这一次豫江桥的战斗，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。 这么多的俘虏，那可是不少情报啊！这些情报，它就需要有人去进行收集和甄别。你呀，英文好，上一次协助侦察科，你的那个表现，那可是非常的出色啊！哈哈，司令现在特别需要像你这样的人才，所以决定调你去我们事后方的。 临时俘虏营，去那里工作。听从领导安排，那我什么时候启程？越快越好。今天晚上会有车押送下一批战俘过去，你呀，赶紧收拾收拾，一起出发。好。哎，文干事。 还有一件事，我想跟你说呀。您说。杨晨的事，你一定也听说了吧？这小子一向是福大命大，你呀，不用太过为他担心了。有消息，我会马上通知你。啊，
3: 谢谢高主任。

0: 아주 더워 여기 있습니다.
1: 땀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. 네 할머니 죽을서 와서 좀 이따 먹여봐라.
0: 아바이, 언제쯤이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?
1: 글쎄.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. 아, 됐다. 나 이제 가봐야겠다. 날이 어두우면 저 괴력원들이 마구 총질한다.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같이 다 주마.
2: 고맙습니다, 아바이. 조심히 가십시오.

0: 대장님.
1: 감찰조에서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.
2: 그래? 무슨 상황이야?
1: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 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.
2: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?
1: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.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랍니까?
2: 아니야, 필요 없어. 그들의 입에서 저게 정찰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. 그냥 차게 놔둬.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모난고에 있는지 알아봐.
1: 예, 알겠습니다.

0: 누가 있었길래요?
1: 아니야, 옷을 밑에까지 얼마 안 남았어. 이대로 너무 위험하고 무슨 상관이야. 살려봐야겠어. 당신이 계속 아픈 거 나 남아서 삽니다. 이내 따라 가겠어.

0: 여보
1: 들이 우리를 따르고 있어. 이대로 가면 안 돼.
0: 그럼 이제 어떡해?
2: 당신 이거 메고 있다가 우리가 전화오더를 따돌리면 그때 가서 없으면 안 돼. 빨리 피신하라고 알려줘. 자, 남자군들이 필경 사수색할 거야.
0: 그럼 당신은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어떡하고요?
2: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숨소. 저 숨소게 숨소. 빨리.
0: 안 해. 여보.
2: 야,
0: 꼭 조심하세요.

0: 있으면 돈은 지원하면 안 됐을 거야. 돈은 있을 시간이 안 되고 중증자도 있어. 머리는 못 가. 강경 시비로 안에 사서지 수색해.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추격해. 그리고 사전에 연락해. 강림군 부대들에게 약간 순찰을 강화하라고 요청해. 절대 놈들이 강을 건너게 해서 안 돼.
1: 약속나.
0: 거기 세 명, 이리 와봐.
2: 好，好，知道了。是怎么了？
3: 一团的张参谋说，他们在江北的前沿部队听到了。

0: 아멘.
1: 미나.
0: 건강과 멀지 않은 것에 좋았습니다. 제가 봤는데 순사대는 시분을 한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. 그 자들이 떠나고 3분도에 남은 우리는 데리고 내려갑시다. 빠르고 지키면 간호합니다.

0: 양동진 내달라고 가십시오. 순자대가 곧 돌아옵니다. 제가 저걸 용인할 테니 양동진 내달라고 가십시오.
1: 너 혼자서? 안 돼! 안 돼!
0: 한 번, 맞아요.